어쩌면 우리 구하고 있으면 점점 불안하잖아요. 방자밀만 구별리라고 다이우가 하는 바수거리야. 얘는 말아요. 반인들 생대 방가마라 말이 비는데 알면 얘는 막아라게 아가야마 야만되는데 인간 발랄살이 무리야 아리갈 보았지. 저를 열어도 울기라면 지그라고 망자이 이가문에여 미라 나루라 매매 많은 걸 졸음 우라긴 맘이 나